0: 爹，我哋扯啦。
1: 梗系扯啦，真系冇眼睇啊！
2: 元基啊！张哥，你伤心都冇用噶啦。阿姐佢呢一世人，除非就唔决心咋，一决心啊，就劝极都劝唔到噶啦。
3: 六桥，你快啲俾啲酒我饮啊！我受到刺激之后，